0: 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 さあ、ini tambah sanjai ji begitu tu je kam dah mabat tu sama tu cubu tu kejam kejadi si dong sini apa sungbe nangge enda sungbe soju di ini si jing sung di segi hari sada sini dah lejagi da pasore lejag shung le den da lejag kyal den den ge da wa san ji ge bu ge che tar sa ji jana re en jana ne pa tar de we en ni hon do korea da venam da a ya de shin ne ka so da ja ne pe pe ne ya ju so yu en ur su kung da ge jen de ne yi de na le ya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 이 상황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 적이 아래 측에도 유루 첨부 첨부 면다 연어 마도 시에 다 장면 뛰어 적이 차 적이 아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Tadi ni ada di Lingxi, nama suan itu je. Ini cuman dia, ini kasih urut punya. Tadi cakap pun dia ni sijin sung je. Tadi dia kembali ya. Ini cerita, tahu, sanji cuman dia, jengku se yang dia kundengi. Tadi kibut tambah korang raya. Ini cuci kunci lo dene. Tadi cundeh, sijin parut cipar lo dene. Dan ini kawan dia, dan orang tu zahir. Jadi ini zahir, golam itu juga cuci dia, sanjir jumlah itu cuci cari dia ari. Jadi ini zahir, ini cerita yang pergi dah, dewa sangat dah cuci, dua telinga pergi dah, kasur pergi, tongkat cekoi ada, cikcik cekoi, syarikat ini zahir, cuma ni niji, ini orang si jing dah jual sokong sumber kedua ya, niji pada suci dia, ya tak. 지구난으로 된대다 이해바래 지금 다주베 긴딩을 소하기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는 지 수야소로 다 가다 있는 좀 된대 능력이 아니 치디 야 지구난으로 된대기 다 최지 차와 강사 능력이 지 최외 계신 멤버래 최지 차와 지 도스 능력이 아래 주장 가당 가는 저 땜베 진주구 두셔서 이네 체외 그 돌이야. 응. 별이다 시간에 지 체하로 연구열이 있네. 이 강사한테 자식부 지기 아마래. 나한테 강체주 체디 다 자식부 지체. 근데 이 메인도 자네 체바보 능력이 틀리야 만세 공라 틀리 차제. 아, 근데 틀리야 커사래 제리 다니 에네가 미다와 주야 참배생 까마르르 마메도 주머스버 주고도 미노도 디지션도 다다세하기 미다베 미다고 땜베 축수자베디 너의 두시디마다 땡체 에네 또 세그 답이야기 나 차례요래 제네 디 제과디 처리야 처신네 강한 체주 처들이야 그십체야 니네 쳐봐보르니 이니 양급을 치간 레베이나 양 아제지함 되게 고 쩨야래 지든 쉐게 남도 지야게 고 냥가야래 자 드네 임베 인도산에 난덴도 이니 고 되게 가소래 디냥부 깨고야로 드네 송샤
1: So just as we read in the section of the sutra that relates to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heart sutra, and this text, this heart sutra on wisdom was taught by the Buddha at Rajgir, in Rajgir at Vulture's Peak.